가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이렇게 지나니요 기둥기 나가 depan bareng bareng kita ada yang tahu di masa depan siapa tahu jarak kita udah sama samudra lagi.